0: 혼란 시디 나서 무잡아야 시주메바 내가 당에서 송제시 그래 송바 저다 텐송신으로 리로 마저나 탈란 인초고 마카히제 라니준 르든 조치 우수 다시 시디 저다 텅만시로 리로 용금에 디가 탈란 인시 조예시나 금메증가도 세토제라 이봐 무진세히바세고 개치위 된다시 로가 카바다 자와소 참마고자디 로지 생기게 내가 추수 니송자시바이나 두처디 닝강게 내가 시비 리쇼장 토와여 나봐 문제 된다 가르치중 이와시히바세고 샤야다 제동 청산소 간시 개치와 이미 랑그장나 좋아하는 부대니 랑예제 건강치위 된다 간이바히바세고 주바 뭐예 가보용하세고 샤와 총자게 랑예게 파마 부추다 자다 가보용와 시비 레가시나 라닐라야 대화 초토제레 듬바 쇼비 니만 대고 니만 만자 되나 뇌효 세토바다 셈바시보 용토바 지
1: 베당 실루서르 용루다 송던제비 니리 규탑당
2: Jongchur Kanta, Dison Hizini, Ditan Landu Noni, Lamuru.
1: Singinaba, Tata Chichi Sin Yimbi Letindana, Bujung Lung Chin Yin Chin Likung, Kamki Lung Chinja, Ditan Lamdu Hibi, Letindre.
2: Chinambi, Ditan Landu Sibi, Kangi Lung Chin Sinjo, Gasuho.
1: Nanzu Chija, Lusen Ninja Ditanla, Senkur Shiji.
2: 지난비 나출린 지라도 코르시죠 마지바노로
0: 생각나봐 샬라 니르 구슈 존다 만자시나 지네 부주 공구시도 비고 슈지 아리 지네 튼소즈 빠주시비 지네 공구 수전시비나 지네 제 년가 세거나 냠버도 류주지세 양도 동고바다 진저저 조차 만드비 가지 짱마 싸와 무셔 존더저 리자제 글로데요 진이 흥구 수되나 존더시비 흉제다 뒤처저티 라와 네부되야 버레 데야 니레 만타야 흉제 렌자저 리자시고라 효니 뒤처 까마 순지자 준수시고 바다 디에쇼도 니레 레가 인다네나 장코레 만타르야 니가다 니레 뒤처 kama yit shiangani, chutsu jikza pa rungda shito na yabu yolo tiyabari. Shukzen rinza zi ngushu rungda na chanchan tong ruwa ta, chocha jo, polo jaji su tsuyo ba ta, ngushu chakpo na, tebo jokba ta, chuja jaba su yin. Rungda tere zi, xa jaba mocha ba ta, nengu zi pintu hajan chenpo yo. Kasi xa kambu chandwe na, niri chutsu jikza ne, chutsu jikza shiki pa rungda shiku. Shibi zangkori nyongtari ya ni nga la shuksen renza zi luza zi wata duce kutsu jekza junshu shegu bata diye shoto nyeri ngembarto legubi legana shegu yenya sikonti nyeri manta ya sildu da khonsal tu nga zang sagu sire de daga lowi jine da mibi jine powi jine zanglong jine ji ngungu sheto jore Kasi chara tongkin ina, shiba nanji nyeri kyan kayu gangdo da, pime nanji nyeri kyan kayu gangli tongjo yamari. Sengenamba, bagande namasi lukiki senji, muntini ngansi nisi sero.

0: 생각나봐. 샤라 내긴 고쳐 고쳐 대선 기자 그지.
1: 뭐라 나타바베 내 교타적 고쳐지. 시당금 뭐만 보시게 나타바베 내디 내게 장바 해라 뭐지 세주. 대는 농축 그 다와시래. 나타바바는 리고시 내 망다지 던져와요 봐 마세. 내게 첫 지원 가시게 미설 내다 이버디. 처음이 나타바바 동남시 그래. 나타바바는 시당금 로치총 강한 종수 받아. 락버도 로주영안의 내시장에 받아. 야나 로지지 시간에 조주정에 바로 내딘지 오만 보여라. 나타바비 주지다 내다지 고시나. 시나 나네 코네 진지 나타바바다. 리보시 내기 집이 나타바바 레니요. 대야 나고 요제니 나타바바나. 바르치 나네 코네 나타바바다. 나고 인간네 나타바바나. 바르치 리보시 장기지 내리지 오이. 나고 등연네 나타바바나. 시바다 나연르라 정원 마이게. 파르치와나 나콩 오바다 나콩나 오본즈와 다조즈와 소다 대기 야신 내다 농세 지린 정원 나북 장원 나탐바바나 나서 담아다 기브릴란 정원 마시 파르치와나 자시 투인 내다 파자 추부 주비 내소지 지니 정원 예야 콘조 켐보시바다 켐바자바 리휴진 주바 나 휴지시바 소지 진비 나탄 정시라 시나 난디 뛰는지 군소라 나타바바 마보여라 비맨 가시라 단세메바 단세지도서 나타바바디 단세 고두비 내지 쓰리히 데네 륜칸제 샬레 주바단 라와여라 나타바바단다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지 내다이 예야 나타바바다 냥도 소니니 나타바나 파르치와 체렌지 내다 야나 타네단 저와여봐서 너나 나타바비 주지 마와띠 맹칸도소니 따제서부시고발리 듄장시주여 말해 나타바바 주단나 나타바비 내비 낭사 마지바 루보쭈부르 루보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제니 까마소니 나바데나 나타바바 총으리 세단근 고토지여래 대자마피나 승바다 베자마간호시 나코나 조니 나탄고타시구래 자지여나 Simbaltu, Donjita, Lazi Ganoga Kwa Shogdi, Nakuna Tarshiba Zuni, Natangu Tashibata, Yana Shulumi, Mahonjinja Kwa, Simbata, Benzama Ganoshi Kitu Shoni, Natakana, Niba Hajan Yabu Tendu Jere. Degi, Goda, Dabi Nusu, Chutami, Jaja Shibata, Lari Damojana, Natangu Jipinto Yere. Deja Mapina, Shulumi, Fanshi Leda, Sanri Lele Zama, Kashi Nyandu Lekbargoni, Jamo Chaji, Sanri Nakona Tarishinpa Zuni, Chusu Nyeki Zagini, Chusu Gijijiji Sunji, Shir Dunju. Wenja Tadon Natan Gami Na, Layan Fanshi Le Sanri Jigago. Kati Natan Shujindong Baba Da, Natan Bayu Rena, Lubu Shii Chasi Ni Cisula Nyanka Chimbo Yara. Zeya, Lu Shii Chasi Bi Nedan Na, Ngodong Shawo Zuba Da, Zanju Bu Pawa. Lula Unan Baba, Tana Jimito Jawa Soja, Neda Nguan Jiyobi, Diega Nebada Neu Kata Jimela, Junyu Nyanko Mingado Sini, Nyusho Shibata, Natababi Jujin, Daji Sabu Shiko. Mi Ganshi Sago Sena, Shoba Tanshi Nyanga Rubi Jeta, Nyingoda Gomola, Guji Kansa Rubi Nyingdongo Bata, Yana, Shungula Shiloku Tajwe Mi, Trishin Minda, Alo Shui Mingka Jaba So, Mimbi Kata Yi Mingjo Shiko. Senge Namba, Shiala bime tamala pulhawi mone ganda yubi gorshuji. Bime lona jedi nubi rangi ju bunuli cha tunjuri. Dene bime tami rayla pubin juntungi neji yinji. Diye jujin sangji sahir junde meba chabata. Moshi guji chuse marishimi jinshi di junde meba zubune cha shawari. Cha shawi chechunu du nginde meba da cha shawi manyongya jibwami. Cha shawi dutsu rintongya jibwami. 차망보트바다 저롱보트미레라 송자우위 내포디 고요코바다 주불라 효메바 닝가요바 루보장베시바 니모코바 나와벤바 소진에다 천저레 겐코장기게 시규 닌세다 진란라 닌세자바 시규 닌세제 네토 천천너 장와가보 만도 템바다 도세보다 야나 추이란이도요바 차르치와 나안자와 망보 템바다 저망엔바 체마상조라바 Jinba Yanyangba ba, Jinba Dungdu Nazo Dungwa ta, Yana Jinba Chandra ba, Jinla la Nyingka Jaba Sochi Neda Tengjore. Dwe Ra Rangyeche Nepo Ka, Cawa Jaba ta, Chapunga Bo Mangdu Pachoyore. Genko rang ye je, jinlang dang, shegu nintse po na, dutu du mingyo sheba dang, lindu, shegu shenang ga, zangdala donang dang, nanjang yangyang jewa, ro cawa dang, kawi ngaku rang ye je, sire lang zangore. Genko rang ye je, bunhe babi ne, bime lona tunbo chaka, changri wo ga, xane je, denshu nuba shuwi, chuju dang, recha chapong ga, ngashu, chongdong ruwa dang, bunhe je, tishu nyangdi, bunhe babi nangse tenjore. Bunhen babi nebar dadu jimba yangyang buwa dang, jimba donka wa, doa me dang shigunzawi chongsang yoba. Jimba ngunwa dang yana jimba shuwin nangzu tenjuer. Bunhen babi neza tunse, demar bimin chenka dini dututu mingyo shegu bali nanjang shegu yomare. Sengen namba, xiala zadaga zhunggu shega isa shegu bi nedun kanji gu gu shuji. Xiala zhunggu shega xiangsa ka jia te gu shegu bati, zhunggu mingka dang, Bawu zhunggu mingi, kankar sumi, sunshu jiyin. Zada zhunggu na, ngar kuwa yiza shibi, kanta zhu sunshu xingin xin. Ngu song meba tishu xigi, ngibadu zada du shibi zhunggu gu shata xuegu. Zada gu zhunggu mingi, kanshi la sagu xina, nishu xiga, sunshu dowa dang, biba, degi zhunggu gu tashi kanya xi mezi, ngibadu ganzhu mingi kanan rogu. Mimbi cheche nisa yezi ni zadaga zhunggu mi zari jo na dututu sakura. Zadaga zhunggu mi bi nubba jinda ya xina, zadaga zhunggu mi je chagu lindi bi nga kuzhu hunzu tozi ya jang, di nubba jacha jasinji mi. Halam jacha niza je mela, mini mutoba zadaga zhunggu mi di junzi rangi je zhunggu shata je sashimurong.

장 듄주 단신라 균이 메제 가시 단신 유름본까지 로버도 나타만 보트니 돈 세번 좋아다 고요코와 메르레시바 소저 송타신비 다난 정화다 랄라 나타 뉴머리 니히니 나와 제자라 준제 메바 퇴니 데네 란세 뒤라 리비 사번 주자다 산세 위실이 춘사 쇼메비 칸간나 주지소 퇴마서 빨리 쇼와이 데네 보문나 조나 준도 통위 네제 인시 센차바다 나도 테자바 소주 문동와 지린 정원이 승현아바 샬라 긴고즈 로레 메라 다지 테르시 그비 고르슈지 긴고즈 메시 신도 심바데네 란지지 그비 주진데 코나 마이바 메네 카송즈 쿠즈 메시라 테긴 고지 조고여 장전네 메시 신도 주위 주진 조이 로인 저다 되네 긴고 파르치와 샤전네 포네 메시 냔조고여 긴고 란지지 조 지세테 넨주다 타히토와 타야토와 소위 권심을과 라버도 도아텐저 가위 무스 미해 조른로그여라 맹호레 자나 미해 응원서저 조른로그 예비 천사나 맹호레 제비 내주 여바다 진여사근니 타히토윈니 잔린니 휴치와 처음이 호르니 롱진시주여라 가대 맹 나와다 짱바 미해 응원서저 쳐바 주진 무서와 고 유시가 나와다 현발로바 슈바 참아 맹호레자 네부비 투명하던 예비 두토도 칠레 미네 생각도 다지 집안 로그래 생각나봐 태인 인생한테 레시피 논전 차상 효자 향란 루기스로

0: 新的不错公看送大家期间新国出笔来听听呢北京龙庭年轻理工看别龙庭家我当你举笔修那么写笔来听谁第零个来听那点点举笔公正呢让兄弟姐我做别人不拿当来看第二个节书记三只来音三只来呢小路接动国家顿去短生了老扎总来看中代的写信基地节错完呢南洋错当着我的修错音再没应你才能行今年小路激动国家过去管你了当了休激动国家过去过夜了三周垃圾家族从看几年瓦当乾隆大境界从这两块几家女的来看你老大总不当今年哈萨索也没了从这王定界来个些空给大的严重盲目洗把局三周级明定的恰用瓦呢来看了这次蓝顿地呢三度盲行快娘不灭吧大的确几年蓝马萨瓦所统为空气罗曼人萨比班角里各趁年学段的蓝地下座协举新他结巴当我是来到了西游市对点点中三只蓝呢有了点最忙足嘴没必打算一当穷卷你提把一段就也不是书记三只蓝鸡大白的鞋比下里蓝将大行写的空气让一蓝将比这栋呢地年就没了地位打动门体里来看第一个偏解题让女港月段也不是第零北九龙庭年轻理工看别龙庭家我当一句比用那么写笔来才能让兄弟姐我做了别这么拿三株拉档他跟第一个坚决都过节他们就对家的学经
1: 我说三株拉公干啥
2: 公干啥
1: 那是谁的当然在口这里啊出去来给通吗俺在拉杆从这里啊加速从刚出去做不着对不
2: 那我就过年过生的吧
1: 过年过生的
2: 好
1: 了那是大家都说起菩萨干的吧
2: 好了
1: 好了老女士了对不对
2: 九二年的吧初中毕业去
1: 了啊那是
2: 他今年出老街他上面能过来了的新来的的不少准备上来都来讲讲讲解呢的用还是多他都在你教授从啊穷穷了走
1: 对对对从刚才知道有牛的
2: 从刚才没办法了但那样子中队的从刚才给做个的送起来有的麻烦
1: 那是
2: 他都这样子种子那个那些呢他没办法的从
1: 对对从说天是
2: 他杀住了
1: 啊那真的他杀
2: 他杀住了
1: 那是
2: 他杀从天气天干中呢你们顶级老师来过
1: 他就是哪个知道
2: 哪个叫起那个他那老家中那么用心哦，长辈吃的那嘛，啷个叫不起味吧？他年纪长的到处这个叫，叫死点子。要啥你就怕想这，要说起说起，如给如给钱啊。今天老子先不得了，你们就是来吧。
1: 啊，今天。
2: 哦，那啷个要面
1: 过？
2: 他怎么怎么啷个说起说起，这样如给如给钱。问这人个咋回事？
1: 他这个忙些，你啷么讲多的？
2: 他做了弟弟那钱拿到。过去过年老了的，制作人老三里老师写的，样对吧？老个社会，漳州不大对吧呢？我真正别接，我在漳州啦，你们家长别接的。制作人老三里老师写出什么了？那些老汉呢？这边，还是忙着哩，什么东西也不收拾接。三里老师家一年的，刚是几代呢？他如果接一年的，漳州。哦，我那张呢也不多了。他可能是一上来就这就是能，他人人都生，第一年了跌早了生，他第二组估计过年老了，上来老师是叫弟姐，他当然修业的，对吧？上来就真的难受了。那在这边这人也每天吃不了西都吃穷死。当然学的
1: 啊，过去过年了，当然学的。
2: 我了，
1: 那是那是。
2: 但都吃过去过年了，当然学。第二就这对吧？过年过什么？过喜龙个对吧？大家少送个肉去店里。
1: 那是。
2: 但你要过去过喜，卤鸡对吧？呢，那就摸着都吃小龙大筋。
1: 大
2: 筋。你上蒸龙个对吧？
1: 是吧是吧。
2: 但当当那家那都全部是嘛哩，啊，炖煎呐。西子我是来敲门的，到我这儿去，见证去两个人去，或者去呢，那边估计姑姑的话不是，都见到去见证两个的，家属从刚的，你们都发
1: 出的。见证做客人那个。
2: 但对对，俺这地方第二， 신규 레랑 다 파모창 쓰러와 디 신 파서 올레스타 단 주진 주진에 제나 자다 아담 소진데 남장 챔스 개미도가 시부스 메발 녀동 겸에 좀에 찍도네 겐진기 레거든 조에지 짐시 망치 친제 아 이게 계급 기변마 어 주진이 남장에 한다든 동시 체르를 쓴 어제 체제 디디네디 먼저 일랑고 겐진도 봐라 지 펜데 슈체스르시 도체토스
1: 나서
2: 디네르 니도 제타인 아슈브네 제제 더그리기 당기 제가 있는다 로종제디 어 디심슈도 무슨 치료를
1: 받다
2: 근데 마치 어 미상 겨울로 보지 있는다 당기 로종 있는다 전주길에 있는다 된절다 어 즉 김우민비기 심슈르시엘 두세다 지 구조 구구도 만나잖아 아직 니기 벤조 어 디츠다 김장기도 봤던 거 당비 라마스 지얼벌 아직 라마도 봐 다음에 이게 원장제도 교회에야 좀 배신주지
1: 그
2: 신주 나서디 디디네 전화 하장기 개체불실 어두세니 신주 나서기 내가디 개체불치다 섬리가 딘데지 코스 진에 구유기 송교 레벨벌 니네 장고레 변조 폐기에 돌쳐잖아 디디미 마시다 계급진 되면 너리 도세 숙첩이 할때 견주미 장이 나오간지 재미하고 예비게 변주스러다 지화스러지 연으면 더 근주문 주제야 뭐라 나도 저서 니 대표이나 다티디 소세타나 소소타 그랬지
1: 아
2: 시지르 기타도 세 근데 왜 이게 삼로를 디야고요 즉 농민은 로이기 망조이기 리슈치사 야고르체 다 조르디 어 뒤지 역시디 신주 나스제디 그래서 지가 진짜 니비다 슈네 제 다 시비샤샤츠 다 언니 삼즈므르치 파디난다 망조 니슈라마디 베지제 두세다 니르제제 망조 망고투 미라치 두제다 신주 나스디 로츠 베즈제비
1: 구주고구네
2: 올 구주고구네 베게 예동게메 주메 구즈치 신주 나스리에디 제비나 차찬 단데제나
1: 나스제디 게마 단데디 수질레 콘송송 단데지 신자오야 디디 신 반저르에 아마 사지 동바 한저르 간다
2: 신 따지 어 제기 제기 주기 주기 제서지 또 그렇게 들어발미 그네 샤네 제비나 노델이야 그래서 지혜스러지 대신 내기 삼르스 코체 대직 맨 마셔지 대직 먼저 보이네 전에 저의 실전도 야구제 그래서는 더블제 지체 주의 배우르제 도제 다 간담네 간기인 수치와 지체제데 대비해서 디 나리기 티컬스나 삼리는 전 다 가버르시 다 단단히 이제 뭐 니게 임해르시 도제 미통해 봐
1: 답산죠
2: 어, 수습되셔요.
1: 다.
2: 로딘 카드도 비행 안 됐다 겨울다선 항상 두기. 오늘 갈래 쉽게죠. 오늘 장도 겨울셨어요. 먼저 파이다 두비나 치료된도 폐계 숙제를 제 먼저도 받아 농구 숙제 삼리 코지 메스는다. 지금 미만도 없으네다. 나도 젠다 통기 체크해 체도 삼로스 당제 내돈 죽로데 저니게다 대사 치치지 말게네 된제 아직 모르지 나래 모르다 아 직종 내기 모르 집중 집어 뒤에 넘어서 루제 다 치치지 조선다 다 정대 용기 미중이 주식 다 넘기네 성리 거기 제일 이제 치제 공부도 해서 시그제 도와다 미 내가 약적이 저건다 왜네 소자 있는 거 전부가 같이 다 같이 뒤는 처사는 미자 같이 진 뉘야 어때 다시 출로네 같이 이게 버주인데서

파제 추제 먼저기 망조기 팀이 장제디 뉴뉴제 나와도 먼저 지게 정용미리라 통진제 어 니네 전한다 비메라 통진제 와도 체제 팀인 거야디 어 장제디 먹으면 이대디 전이 또 제대로 틈어서 이 처는 아주 아주 땅송 아주 오물었어 어 스탠스 소진 접게 처비 제일 바가미 기급기 가스나 초강기 돈이다 어 약해 하정 친구 어 또 담니 낸다 어 베개 있는다 딜리 있는다 중금 구유 송급지 또 된전에 찾아는 뭔 거지 또

0: 사망아 이상조로 장은 시도 예비메노 발슨 체이스 랑고그로 링고로 하마시 토링코마 타이르노노 예사라바데 니드 안젠지자 사키루 시비 제모테 편지 장보 통유 하마시 튀무초바당 발슨 체인지 효과기 바르듬 효니 뒈비에 차기 테냐 동겐코위 냔저 다니 히바지 뒈니 아리신지 틸랑 보통 빈지 차기 뒈초 해주러 군데 동유지 요요바지 인지 신저비에 히체고니 사라바오예나 인지 다바르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Kanata, Noi Ji Jaki Toki, Jodin Zambu Nungu So, Palisun Chinji Masala Maybe, Dunghu Yaguno Hunkin, Ju Riti, Dindu Baranyando Kadu Hinga. Sangu Bi Rang Hunju Hini Jun Septini Hidu Yvayena, Hidanga Bi Chini Ji Nibara, Yunyun Ji Jinde Yachun Monch, Sunja Ni Zangadan Ta Sun Sun Sibati, Hi Yi, Debji Jacha Jacha Gudan Ta Gulli Jutu Yujin. Yichu, Jure Monch, Ninja Yi Gudan Ta Dunga Dan, Hotsara Monch, Sun Susun Dan Ta Nga, Beka Monch, Nianga Dan Ta Li Guji, Zinza Monch, Judin Ji Dayubaji. Mukyo-tun-gong-chun-ji-jin-lang-song-yong-yabu-hi-ni-ng-a-to-ba-dang-de-zu-bi-hui-hing-kin-li-gong-ji-chin-tun-kyo-ang-gin-song-gang-li-ya-chi-ni-du-la-sa-chung-chi-ji-shi-lu-ni-do-ni-do-lo-ro-mukyo-tun-gong-chun-ji-jin-lang-chin-ga-zang-sa-tang-ju-ri-hi-di-do-ni-to-ja-wi-to-ni-jin-chin-li-ga-di-dum-li-mu-du-ri-tang-li-mu-du-zu-hi-ri-so-la-dung-de-tun-yabaji. 你对那就中起来现在中国对于你爱也一路你都你就略扎及路都是从端铁东列队用大学吧是论起农现在中给帕杰当里有一个人过的从这些的路都是从端你用当铁东从做年通把车扎托从你所见农端路这些吧当用路当过月从这些吧是
1: 你对办公中给休息损失存在等，现在说不出最大意义，有的给三百多万当，然而体温呢也持续当送着现在，休假人们不得不忙些，在算参战党，现在六七最大级别军队党及对现在官兵干的十余八日，现在把天地六十三九月查了。

0: 向来称赞美容国的东家业。
1: 每天的德行节目，听得人听起些女主意，慢慢就送节目，听得人把本儿写决定的，听得人。
2: 电线主角人生吧，谁的电脑也给不接啊？牛没人玩住。听那干部，零年初比拉起了眉笔，从看你谁的牛没人玩打。姐姐啊，谁的电脑也给也是用完呢？等你从这打，各自从看，只能去从看打。谁的电价不停从看，拉起了车长位的呢？啊，谁的从看说，轮船就等你从看牛给不得死。搞得姐姐拉起眉笔的呢？啊，人从啊。Yana, Koshi, a tondo netin city nite, the shit in the ziyatan, a sidu popa subject in the danger, ten gen tense, chela, tene, concert toka la, chit in the tenten kawan gensu, a shitachan travaris. Tanibada yena, a shoyan nanden, matan within a tundra city, numerous. Shoyan nanden, tene matanwa tan, tene kasabo maybe, tene tundra city ne, chir lunton city, tene tenshi kelly, a. 天气是没见，人家我们今年天气气温，水里得是牛毛绒的。什么呢？水里也不没比的呢，穿那熊呢，得是牛毛绒啊。当啊，南国的也不没比的呢，水里呢，转着啊，当动着啊，的呢，你心疼，的呢，娘娘吃吧，啊，吃也吧，都不吃吧，的呢，家娃啊，水里呢，的呢，咋做天的，怎么没吧，你自己的呢，转着娃。Hab jade, tene, mbushiba, Rua sola, tene, govi, siri de rinom rumari. Tene, yabayena, siri zamata, tene, pika shamba. Tene, zama yorta shibi, tene, siri nom rum. A siri deda ne, tene, tengal change, siri nanta, zama siba tam, tene, a tene sheba, a zama womar ziba sobje, tene, jata she de, kazan rata she de, yes. Siri deda tene pizze shenba tan, tana du yebi tene zeshi bi detana tene nese cepchen zoki yeb. Derden yashi shuna tene luntanje chongkani ziri nyoki bariz. Ngaba, shilu ten zhonson yebi tene ziri nyomru. Shir shilu ten zhonson yebi ziri la, dama ta dar songo bi yoye meba tan. A siri cheshi je tene chichi jang mebi, a siri la tene bazu tete tekar detana tene nese bariz. 주바이나 디체 요비 시리 뇨므루 시리 뇨케 아 쇼양띵게 데네 텐시 디체 다 데얀랑 니파르트 데네 도나히기 디체 아 데네 요심 시리 피친 조아다 데네 녜지 조알란조 히 타나 시리 지 데네 오얀주위 아 시히지 체랑게 데네 데타나 니체 조아다 지두 포니 체위 데네 시리 디리 뇨므루 하히리

0: 请那么多路冲出不出没有的打算七千年新别连城的呢北中龙城年城里空康基龙城这些别来一起别连城的是我还是想着赢下了门庭我给连城年说
1: 시비 중담
0: 로촌 주부 주모야다 드렁거 시비 중담 휴지 뒤쳐 놓은 라 나가 치기라 재생 댐비

0: 조바남바 샬라나조종제 세뉴취지 토종종쿠드 뉴시에짜로 뉴투비코 효주니 사바미 예똥가자세비 토종종쿠드 자로지시위 마네 로동쿠네다 예인비 토와유바당 다자 뒤촌도 뉴시에 샤동톤네 로비 고점도 자구도 세주에 예해공 상괴바라 나조종제 세뉴취네 히도시와이나 나조종제제 힌종쿠르시보 힌종쿠지 뉴시에 송정마로 차다동위 뉴시에 자로 고자시위 존더 취토마이비 세뉴취소 다르시다 소비체 주주네 레데데 뱅고츠비 뉴시에 야요 존초 군차네 듄총 군차바 뉴주슈데 고도쿠 진로디 쳇지도 고도지자 니에클라 차이바레 미냐바라 취데 렌지잖아 뉴시에 자로 예토 제자 니자게 고자샤와 마제 힌존 텐제도 메리로히 텐제선 로쿠제 체드 텐제 자도 던지로죠 레요도 존초네
1: 俊托巴雄月想咋通到西雄这位小女姐送这家家牛牛科学特别蒙佩下月堂毛宗兰爸爸给了大姐所接天凭着蒙博天月那这种就是你去接你也接个门过在计划的我做当不也能够拿去呢接就立动接切这么清康出发的让自己呢切都蒙我过车接当个就过你当我当当月 去的三村他妈当建制浪库了三途五座所提及人家做内头谁话当接不及人能进及人家做内浪路做内扎四级插次别宅基马拉来定的日卡个年纪开立及通过得知些年年纪五座甚至中途家当一些些主给当忙一些定立是提个人就跟地当有中途的计划呢 刚到当铺一把当我在计划能够在里那这种就是你去接他不在当铺立即下头谈求些的让自己呢见证两批启动层在叫他爸妈些三年地给东吴当中这些的让自己这家建筑当切过帮卡得不切动啊三途见证你把切了动啊姐姐家就下头上你们拉得些有去的去接定你当 中队的节节不是设计中处设计各自的体质节让些一得节马拉在都县里住的东等当对不及节不是节中这节人生切过帮卡地区的住呢扎实当年纪念里当这座当扎克了年纪批级东当切不得了休息东当浪库的当年格尔玛健康年十三级忙都东啊对不及浪体做年十三级各地家测级协办马西
0: 接完日菜当忙做节录音参差你总等这位看见拉得节接接冷水素的浪路了点呢格尔玛过节日接他不然给你些药那就中接三日去已经原来催他写的相当当他那将有节拖中中过节照顾松着就接了孙娘对比三日节马背空的写病忙做节从那里家前不循环当录音参差军推拖人着月巴的三日节到三行跑有中村若把温照彩礼给
2: 人家有些家了，那些些个，现在就老张着预备，还将大地不美。但他有些为他个国家些用进度别，也有用，还将用不多，计算不来。年轻主播能把工作先把点的拿出中去，生意去接，拖张中国的有些家了，就特别过瘾。天天来菜农家这些别弄得恰从动作松，来菜的张俊英可把老把点子当，来菜早上我家嘛他们都摘些农业，好了，看看路这些摘这些别来菜也多些多。

초보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미 배운 게시리 텐데 손상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비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두서 산주로 세 남아 조금 하소 샹람 하람네 까만가이 산주로 쇼히 타송 총도 비소 쳔바지 제 장람당 요구로 냥진 공파라 군대 동네 야윤제 회자치로 동주고제 야탱가 해제바 반저시바타 대노 히로니 동송주로 레게 냥용 차공소 장람 요구로 치휴 미크로 야탄 로주라당 동주 등 바시
1: Hello,

0: 생각나봐. 샬라 내긴 고쳐 고쳐 대선 기자 규주이.
1: 뭐라 나타바베 내 교차적 고쳐지. 시당금 뭐만 보시게 나타바베 내디 내기 장바 시는 거지 세주. 대는 농축 그 다와시래. 나타바바는 리고시이 내 망다지 등 대화여 봐 마세. 내기 첫 지원가시게 미설 내다 이버디. 장미 나타바바 동남시 그래. 나타바바는 시당금 로치총 강한 종수바다. 라그버도 로주영안의 내기 장애 바다. 야나 로지지 시간에 조주정이 바로 내딘 적 오만 보여라. 나타바비 주지다 내다자 고시나. 시에나 나네 코네 젠지 나타바바다. 리보시 내기 집이 나타바바 레니요. 대야 나고 요제니 나타바바나 파르치 나네 코네 나타바바다. 나고 인간네 나타바바나 파르치 리보시 장기지 내리자 오이. 나고 등연네 나타바바나 시바다 나연르라 정원 많이. 파르치와나 나콩 오바다 나콩나 오본자와 다조시와 소다 대기 야신 내다 농세 지린 정원 나부 장원 나탐바바나 나서 담아다 기비를란 정원 마시 파르치와나 자시 투위 내다 파자 추부 주비 내수지 지니 정원 예양 콘조 전부 세바다 장바자바 류휴진 주바 나 휴지시바 소지 진비 나탄 정시라 시나 난디 뛰는지 군소라 나타바바 마보여라 비맨 가시라 단세메바 단세지도 나타바바디 단세 고두비 내지 있으리 데네 륜칸제 샬레 주바단 자와여라 나타바바단 자 나가바나 나보나 샤시바다 야세지 내다이 예야 나타바바다 냥도 소년이 나타바나 파르치와 세렌지 내다 야나 타네단 자와여바소 너나 나타바비 주지 마와띠 냉간도소니 따제서부시에 고발리 듄장시주여 말해 나타바바 주단나 나타바비 내비 난사 마지바 로보 쭈부르 로보 데디 라제게 나타바비 나디 제니 까마소니 나바데나 나타바바 총으리 세단근 고토지여래 데자 마피나 승바다 비자마 간호시 나코나 조니 나탄고 타시구래 자지여나 Simbaltu, Donjita, Lazi Ganoga Kwa Shodi, Nakuna Tarshiba Zuni, Natanko Tashibata, Yana Shulumi, Mahonjinja Kwa, Simbata, Benzama Ganoshi Kutu Shoni, Natakana, Niba Hajan Yabutuja. Degin Goda Dabin Gosu, Chutami Jaja Shibata, Lari Damojana, Natanko Jupintuja. Deja Mapina, Shulumi, Fanshi Leda, Sanri Lele Zama, Kashi Nyandu Lebargoni, Jamo Chaji, Sanri Nakona, Tarshiba Zuni, Chusu Niki Zagini, Chusu Giki Giji, Sunji, Shirtunju. Wenja Tadon Natan Gamena, Laya, Fanshi Le Sanri Chicago. Kati Natan Shujindon Babata, Natan Bayu Ren.

차 뒤도 선다 차 리고조 신바지 까만가 이상조로 장인 시도 예비메노 중국 랑크로 졸리 튕소지에 카송 용자 희비장 이 돈이 뭐바이나 히로니 돈이 졸리에 다가 봐라 양지지 누주사비 랑크로 총라 디빙아 파는 쇼이 바다 튕히 종체 카소소로 랑크로 치자당 아징아다 차이에다 랑크로 치 야다 이히고다 차조 심바디에 카소소로 뒤총발이 자차 니니다 차이에다 자차 쥐기다 차이에 파니 누주사비 랑크로 사바 종체지 랑크로 산비 히 종체 도단지 자차 아징아도다 차고 中一把是三个别现在过年这个车顿西街军的黑路一把烟呢车顿西街军籍黑路年冬年周六从年把了成人的为一顿丁州里顿里顿熊一把是丁州这笔土年为把烟呢黑路年冬年周六了车顿前边从年把吃那冬一家住就是周当擦过了丁州黑一把的路过马里从年把吃一家过去当擦算拍一把是 대전 토렌소 예랑 자치 봉디 한탐 한비야 중앙 마이비 사자보 예나 사고디 덴자 두베 삼성 예버메디 데레니종 호모즈 총가 고제주인비 총가디 주지신케 주증 총마라 동대 동진바시 아리 우용 마이비 희세 주년 절람 예기로 토네 니즈베오 예나 아리 마봉게 예랑제 총구로 희바라 아리 로치 희세 주년 지 희주 주주 나단 가마 주나 이토 이랑 나 콘지 미사마보로 장송 장인제 응고동 동요바지 이람 니고제 데레 니즈베오 예나 이랑제 사자마보로 바기제 자자요비 카즈 년다 동요바지 미시구 신지 희분제 희세 군이 차라노 예나 一路年冬日中旅，每个门将领分别按照正常的路线，按照的西中街西侧区域内每户区中多，农村也不等，将定用的这把手机下台一年，人住街，女校冲到冬日八日。一路年冬日中旅，阿个门将领分别赶至不论按照正多了，毕竟这堵车，西侧区年节突然出车，算不了下军一把当，人都托马地每户区入卡当，路阿福入卡瓦拉下军一行，卡年别路居住街上样，人都下军八日，三那把天地六十三角学车了。

0: singhe jobu na ba kun kan song da da chi ji singku chu bi le tin ti ne ba yong long tin nin tin li kong kam ke long tin cha nga da ngi ji bi yu lam xie bi le xian shi de ling ge le tin na din ji ji bi kun zhe ne zhang xiong jiong jie nga zuo le bie sang men na dang la kang de ku jie shu ji san zhi la yin singhe lin ji tian li da ji dong ji ne zhong xi da ji dong yi ga zai yin xin tian li jiang ba yin bi ni din la men ni shu ji san zhi la jie ni ti de tian kong li zhi xie ni zhe kang zu jun dang 哪些班级培级动物忙说你唱你就跟马动物有个年龄抗击年轻写的忙做这用班盘的用语来电忙的经济业务是哈巴德中期电力了命令这个叫当院经济党经管措人民投人工的卡拉空间写计业务空气该是投业务是谈谈中正中的一笔命令拉抗的科技对着这几层长的中看科有的没线所谓对着大部分当 有个娃儿一万股些就吃足了新银吧撒布多特约了拉根迪克节当梦拥挤别节谈赞中的穷穷地名扎家用滚了切特别先顿扎布将一月敌人北京龙城年轻里空看给龙城节我当一局比学了西北的节能让兄弟节我做别上门了三只拉档拉根迪克节就都过节单局米家的这只区域
1: 다단다 가지 라간 통데리아 김장정가 내려야 그 그래서 그렇지 그 사실 내려봐 그들네 고추 저게 년절이야
2: 다단은 이제 어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추잖아 이거라 때문에 니 숨질 매발 됐어 나도 전정 안에 긴다면서 어 뒤 갑자기 솔직히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간저 이게 샤간게 강부디 개비 제일 어미강의 강비 비제르디 야불차 두젠치디다 강바 동바샤샤다 가지자찬데 지금 삼릉인비스 저지다 내구이 녀치서된 지샤브디 주비니스르지 녀징이슴 지샤 이 변주기 녀비식 접템골 다지 당문의 젠다 김선종과 유교된 지기 다 변주기 어 변제 종교된서 말망졸 시어주 내가 저기 엠조니 어 지금 정강설 강민이 승수도나 아 변주 비게들 숙제를 두째 용바 나는 이 소스 대해 강민이 전에 지금 내가 지다 클라스에서도 봐 책임 좀 물으시오 그 동부시라 샤넬이 변주 변주 팀 멤버스 로스망게 때 마세베게 지금 만주게도 봐 어 장난공가 어,대외견에는 내동기 저체디 된솔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유골을 봐오네 또 전미적이 동생 유골 카디자체 정강일 또 전 빈대 숙제 노스체 또 하고도 간지 종 유고지게 내동이 정일로 또 전 템바 뭐 주스 또 세된 이내 림신다 어 로다만데 때문에 주스 좀 두두체니 또거기 유고인 남자친구 걸 어디 이게 다 좀 템버릴라 어 망할 치게 용을 증아 강보 숨정아서 어 예전에 차차는 죽죽 계속 주스 제거든데 다 직가시 예전에 어 유고이 내랭 김전정 간주에게 시주 하고 있던지 다 뒤에 차차 토본이네 전에 업지 죽죽 걸 보기들에 那地能落那些本地的事，都怪设计差异那几点。金砖能落一张着对应的，公司计划我们，把别人的、阿们人的、部委人的，那这刚刚张着了，当然区别有的，地能的金砖整个水泥里，也马上每个是差不多是多了。但那么今年金砖能张着的点子，当然前面，那这金砖整个水泥里，可能没新的。 장대 금시디 비내 매디 다 지금

0: ཁྱི
1: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마저도 땅제 창 자공창 교수 나든지 차상 강가라 담이 세중계 결교 쟁안지게 니슈된지 또 미망조 심제면 소야지 안당 봐 어디 취재다 담는 예찬 그래 첨르된지 땜보 망조이 변주 용보된지 땜보 다다는 안지게 사간 디구이네 차찬 지 로직이 개만 변주 도구는 차찬 지금 딘제스 리그만 다디노 로즈 차차는 간저 로자 좀 용기 진이다 나동 주시샤 다디노 차차는 간저디 딕스 토이바 다디 단다디 제나 먼저 용보에 템블치 능 간저다 미정 개길학트 다디노 라자 겐고 디아바피나 다 레슈란 치도기 시기즈메 고즈죠 세치랑네 마 거의 리슈제 여기 라지드레디 치갸다 숨주스 아 다 도시거도 갸다 너치 죽주스샤 다 이제 지당 임백도 치갸다 숨주스시 내놓을 다 내니드

공신 야모마제 차구나 담부 롱준니 고조구힌가 롱준나 포자닌가 텐제시바제 마제 던나 충든니 파마여가 묘여들라 소쇼이 고도제 시드가 롱준 터도가 뇨옥제 공원이 히나 롱롱수수가 체 르그주도 체 레므로토다 세보 히징가 로종가 뒤쳐다 주제서 동로 마지 저안나 하고 힘가 뉴디에 마운가 졸람노 롱진근 뇌빠제 연도 뒤 졸람다 제세 던조안노 외동 땡베가 델란제 여타최시 조빠 탈람 진장노라 로마 카제 나이나 로용 뒤 人不 잠어 이신가 롱친초두 가히니루가 더 로용 인신가 제데 용제다 야모드스 토히멍가 덴제욘데 다 로론스소가 로용가 뒤체 정보마제히 가신휴리다 몸보마제히 아 용제 야모마제 마타온데 더가 준세나 아제 뇨데이가 로용이 돈테가 따와라 논트제 여타제시 로용가 테라 뒤체치시 모아도나 용제 저시가 야모제 토루시나 사지 등을토 로마디이가 두세 몽치와 생효지두 이마토와나 매유매바도 안탄차차고니 로용 예지 디니니다 뇨디이가 갈치와나 로용가 두세대 조민바 베젠이로가 타히다 조제시 던지인두 뇨디이가 야쇼쇼나 다 로용가 탈람다 야모마제 니킹가 듬바 nindi. Ngola hito diye choma ngi berdo nindi yogi hinga. Dan mena yuci chuzi sanju si shi. Nindi yotuga loma ga chisi na yamunzo toa shi. Lochi la nindi ga nindo shi. Chino su na sije dema me.

0: 아니 그봐 요래세니 어디 던지기 숨지 요래 아 뜻처리 있어 딜렀다 딘진도 지더니 아 전쟁 그 아 골 던지지 이지 지시 드네 님바 뜻처리서는 너그 놈아 자그럽게 뜻이야다 백게 뜻이야 아 던지기 지요 봐시 딘들 다 너그 놈아 가로서 자그럽게 도 히비가슬라 자그지 깨테 콘데히 맞소 히 선바레 아 자그지 길이 이거 놈 리자지 깨테리 오늘 네그 자그럽세야 되나 나서 고아 간지지 랭고군도 스등 인저 간지지 해군도 세바이나 다 되나 담보지 처리해서 이들 룩 담보대 너하고 룩대서 그놈아 니에 니지 짜바까 바라나스 양바체 잡이칸 죽바데스 세니 너나 니에다 되니 니지다 짬바까다 바라나스 양바체 잡이칸 세니 아니 돈체 침부 죽여 바레스 되네 이들 대답 돈체 침부 죽여사가 사들라 예텔라 아니 진짜 제디 메비고는 대절시니 아니 자거 세니 이니 미빠바레 세니 어떤데 내게 제도 지요 바른데 자위 차니 아빠테 런셔트그 아더니 세만낭이 진 잡았다 아니 제종가 발로산 잡아가 리히산시 어 대소고노나 아 자거세야 되라 던지지 내게 제기 아테인들다 실어 키와트라도 라소바 대소게 아니 자거세야 때 되제지 미바 너나 돈체 친구 주요사기 예텔란 대절 산지 답고니 미바 어디지리 아니 론니바치 처리세디로 서드 벤첸금은 마틱 틴지그노나 다 자나 다 자그르세비카스라 자나테 난준라 귀 나보쳔바디 히체레스 마레스 왜냐 냥에 라서바 몰라서바 신이 냥에 지비카스라 귀 까보쳔비 루소요레스 왜냐 난조 귀 나보쳔비 진지 자나서요레스 테라 뛰나 자그르세안데 아니 고 열 차와치바 인자 난조 귀 까보쳔바디 히체레스 왜냐 냥에 라서바 지카스 귀 나보쳔데 왜냐 난주 기가보지마 히체레스 디들 자카르세그레스 왜냐 자카르테 갈라카네 인저바레스나 라가다 가야데 자세야데 진주데 아레 아이나 아 디니 모시 나마스 모인세니 아테 모시 니 모그 랑드 민타데 모이츠들이 야 탄츠미 고는 제비가슬라 에네 다카르 예카르 히비가지 아 디니 닌주 다테 파시니 메파타니 에네 카르 예카르시 카테 카자다 바차나 포스니 니 드라단테 포 드라보 예바인자 아니 야 네주 진주 모더기 야 렘데비 진세치 네 카테 갈차소 가자타바 자와히 사히 사나 모스니 아니 카테 체르잖아 아니 드라 헴비츠지 아니 고 몰리저니 아니 자 가르스니 모이 모톰비츠지 아 아니 자 가르스니 오 이게 되네 인자소 마레스 아 따뜻 서드 벤체크 아 안데히 제도 뜻이 얘들 시적 개바 마모지게 아 단 데힌데 즉시 존니 아 너리게 인게도 마모레 기원 체대 잡은 거 있나요 시탄 칼로 퇴미 향로군 논어 서드 뺀치진 대바 망보고지 쇼가신 때라 나서 아 가반제요 제대로 이제 니가서라 자그르기 반도진 제히 자동지 가서라 아니 코랑게 퇴미 향로군 논 대너 대바 따버 망데 자카르나 지 헨치도 쥐비체 나삐인다라 까르보 나슈지 칼리 퇴미 자 히소 냠바오세니 니가서라 따 서드그 제히 자동달라 아니 대바 차데 기본 두스 세니 이니 코랑게 달라 아 내가 답이 진요리 다 저기 저도 너니 다 하장 채취 모르다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치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냔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때 많이 봐가 사자치히 쇼드 좀 메테소도 러다 갈라서 바는 키바다 러다 갈라서 바는 가위 진지 자가르세야 아니 자나리 로스 크롬 파 가르데비 진지 자가르세야 아니 쉬 잔소 침보로 크롬 린드 파 가르데바 린스 린드 코니데바 이마야자 아 치사 그러군데 자가르세니 텐데기 미타토 레세네 아 테니 키바다 키도 마모지오레 다 간다자 자가르세야 테라 텐데크 아 데기 잡고 침 니요바 다 위레데 위잔 디카지라 자세안데 그 테니 데데 간레바 민드 간디진이 쇼바다 데지콜라 테니 인자키 자도 뉴뉴라 지린데 데인데 니카살라타 데지콜라 랑 산서지마 따디지케지 더 간디제세디 지 라가다 가야다 자세안데 자거지 자세안데 자이 차니 자그럼 퍼피엘스 파일스야 그럼 퍼파스야 오야 다 데라테니 아니 쇼한테니 진사레스 더 젠젠체리세디 사샤 펜르 그가 잔센크 다니어 두바 유세야 텐데 그 데지지요 디게 놀라 팍바 아저 락빈 틀스니 디게 때리 베주 몸보 지금 팍바 아세야 그 자가르시게 때 드니 아저르스니 락은도

0: 워거니 칸키랑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미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향이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헤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소라 핀토 토보여 상기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도나 진행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这里是中国西藏广播电视台藏语康巴语广播。
1: 在那呢，中国北京龙天人这来空间，康格龙天人。
2: This is Tibetan broadcast from China Xizang Radio and Television Station.
3: Say number to Kung Hansu. Dear Nobu, Meta Lo, Hida Yibi, Tiba Nik, Dun Hiluni, Doni Rulu, Hida Tobi, Tiba Juni, Reza Pasanji. Shan Labe, Yung Lung Chin, Nintily, Kung Kangi Lung Chin, Jin Wong Lin, Tim Wunda Hudu Yi.
4: Shan La Kangi Lung Chi, Ni Gong Lin Tim Wunda Shijin Yi. Chusu Jupito, Jella Tang, Lin Tim Wunda, Nam Shin Wunda. Chusu Jow Tang, Kama Chutu.你认识为人样，就算对比图三级装的，就算级别图电通蓝端，就算接档伽马数据图北京三角两折，就算隔壁图德林格多内，就算隔档伽马数据图阿东二级别小蓝，就算级别图绿色三角，就算接档伽马二图北极六图，就算接档伽马九图。在那个词儿，就是接档伽马数据图零中，就是就接图绿色三角，就是就接档伽马二图北极六图，就是就接档伽马九图日杂密码等八八编码密码机了加强度日杂电话等喇叭八三机了你们得了，就是就你图中央北极龙之连线举动。七岁九三图西北蓝叶，七岁九三档伽马数据图北京三角两折，七岁九一图德林格多内，七岁九一档伽马数据图日用格新康，七岁九周图康格六级连线，七岁九周档伽马数据图临终关联，七岁九段图绿色三角了，七岁九段档伽马二图北极六图。七岁九段档伽马截图，增来六个截图；七岁九段档伽马数据图，电通两段；七岁九截图，绿色三角了；七岁九截档伽马二图，北极六图；七岁九截档伽马九图，成了个词儿；七岁九截档伽马数据图，阿东二级别小蓝；七岁九个图，西北蓝叶；七岁九个档伽马数据图。三级装的，七岁你去当伽马数据图，北京三角两折；七岁你去扎截图，得人格多呢；七岁你去扎截当伽马数据图，临终；七岁你去扎泥图，看给人体连成；七岁你去扎泥当伽马数据图，日用个新康；七岁你去扎一图，人工个连成就指标。十七世纪。日杂密码机七岁就用你交接把了，拆迁小学两岁读初一。
3: 下来用那一类工具动用为南新混搭学就一。马文七岁年咋一人？带人去木把了，人车当那却抢到过去相对当五句，老家中间路居多。七八千万年真话不白就怎样呢？七八千万年真话不白就，大东六七十白就，三家卡接来七八千万年七话不白就怎样呢？七八千万年七话不白就，第一农每多种给十百万为啥过了？七八千不白就，拉萨当一家最中间就香菊当六菊，俺的估计香菊多，那么你人也七八千万白就怎样呢？六七十白就，三家卡接来七八千万白就怎样呢？七八千万白就。今大说过了，真帮忙不困的人也，那么就人个。大东说你莫把的，人车当那去老家中间接老局，抢到过去香局当五局。俺的可多，那么的人也，七八穷穷白局当，也能七八穷穷白局。大东六七十白局，啥家看见了七八张白局当也能七八张白局。一个在中间接老局当，啥子过去香局，抢到过去老局多，真帮忙不困的人也那么局。啥家看见了，七八他多少白脚，眼大杀过来，真帮忙不可就人个。像那拥有这种七十档去看看那新婚的许多人，拉萨了，那么的人也真帮忙不可就了，赚钱让军人的来过不了。 하루 줄라 차바 총총 배 내려기 나무 줄라 죄창다 제니안다 고바라 산도지 줄라 차바 타토로 배 내려기 진보 몸코 줄라 죄창다 쫀안다 니바라 납초라 가마 차배 줄라 죄창다 니니안다 제바라 바유 줄라 차바 타토로 배 줄라 죄창다 쥐니네 리고바라 니동 줄라 차바 타토로 배 내려기 진보 몸코 줄라 죄창다 고냐다 조바라 생계 개발라 진보 몸코네 전예 차바 타토로 배줘라 죄창다 순냐다 제바라 게제라 가마 차 배줘라 죄창다 니냐다 듄바라 부산라 나모니 전예 차바 타토로 배줘라 죄창다 이게냐다 제바라 현자라 가마 차 배니 전예 차바 타토로 배줘라 죄창다 이게냐다 나바라 암도라 카완조 배니 전예 가마 차 배줘라 죄창다 리고냐다 도바라 다용라 차바 총총 배 니젠 예 차바 타토로 배줘라 죄창당 안에 리고바라 소종라 차반정 배 니젠 예 차바 총총 배줘라 죄창당 종니 안다 예바라 라즈라 차바 총총 배줘라 죄창당 니니 안다 조바라 딘친라 차바 총총 배줘라 죄창당 종니 안다 조바라 로롱라 차바 총총 배 니젠 예 차바 타토로 배줘라 죄창당 제니 안다 제바라 만칸라 나무니人也真不忙不可觉得追前他中年他找不了做工了나무니人也真不忙不可觉得追前他今年他也不了在于了他把穷穷百年人也那么觉得追前他追年他也不了不了他把穷穷百觉得追前他追前年他也不了现在把天地那兄弟东开呢就那些里空下有的那些东西那兄弟人情学才了他从其人

0: 끊어라.
1: 내초 가정대 다른 유난 총대콘라 대안게도
0: 체지 저저대 규성로 동주관계 조인 조인세네 우자젠도대 조너마티 아토 세능네 노디 사이사리
1: 따라세도 게 무슬라라 레마티세사레
0: 아 거기 그룹 때네 미지세도 빠라 게자 희세 애니메니 메히
1: 아케 제시아제나 헤도
0: 아 빠라
1: 제 가정게 너니 커지레 사이
0: 아지 빠라 치예히치 신마마리아 니상처 니히곤드아